세티 내가 기부문호 션조 세티 내가 내나자 망부 션조 오래 빼나 두준가라 레그남샤 내가 슈수이나 빼나 참망어도도 야고이나 참망이나 나 슈수어도야 미 첨부노 미상 기부노 담바 마트 시시라 조야 베리 참레 문호주수이나 어떻게 남인이 저보지 랑 미자나 기부문호 션에 미용다 남인 그리고 딱따주 토르 기부문호 주수지 우직 남인 저보지 랑샤코리임니 다 우동어도 네번 노니 네나 마가 노니 다 줘봐야 좀 쇼다다 말간 무슨 줘봐야 좀 네번 도메 균 차비 디진 다기 디진 라마소스자 디진이 맨 터돔다 디진 아낭세 디버시시 야고이나 우나 강부 산지 나샤 샤바 피도 쇼니 템바니나 산지가 맨임쇼 남나 샤 예테네메 오르세 다 이직 쇼제 다지 디버 마장워 문도 곰버 쥬르도치 제대로 될래 녜타로 뉴르스기 잡도 소스다 다 티 삼로세 통돌로니 미제티네 아베나다 다당아르다 즉닝 케네 케숨 야메나 30 20 랑 미제다 고디케 차로이네 오레 나 케차로 미제네 디보시시야네 레가 독자 시시야네 랑세 카동데 야고이나 라세 정주라 이메 오레 발라말라마나 메네 마슈드 랑세 그니 메 오레 다 이제 야고이나 다 미제 웃네 랑 샤바피 야고숨다 다 미제 웃네 랑 샤바 야차로 마야나 ਉਤ ਸ਼ਕਮਨਾ ਗਾਮ ਮਾਇਆਗੋ ਨੀ ਚੇ ਗਾਨਾ ਲੈਗ ਲੋਕਜੋ ਯਾਗੋ ਚੇ ਨਾ ਤਕਤਾ ਮਜੂਸੂ ਸ਼ਕਮ ਮਾਇਆਗੋ ਨੀ ਚੇ ਯੇ ਮਨੂ ਸ਼ੋਨਾ ਗਾਨਾ ਸ਼ੀਗੇ ਨਾ ਤਾਸੀ ਯਾਗਲੋ ਔਰੇ ਇਤਿੰ ਦੇ ਸੇਮ ਨੇਗਾ ਤਾ ਸਭ ਸਭ ਤੇ ਨਮਦਾ ਸਭ ਸਭ ਗੰਮਦਾ ਦੇ ਨਮਦਾ ਤਾ ਇਜਿਕ ਸ਼ਾ ਦਾ ਉਨਾਂ ਦੇ ਮੇ ਤਾ ਜੀ ਦਿਕ ਬੋ ਮਾਜਾਂ ਵਰਨ ਯਾ ਨਾ ਰੰਗ ਯਾ ਨੀ ਗੋ ਦਿਕ ਬੋ ਚੇ ਮਾਜਾਂ ਯਾ ਨਾ ਚੰਗ ਮਮ ਜੋ ਯਾ ਦਿਕ ਬੋ ਚੇ ਮਾਸ਼ਾ ਗੋ ਯਾ ਯਾ ਤਾ ਜੀ ਦਿਕ ਬੋ ਮਾਜਾਂ ਵਰ ਮੁੰਦ ਗੁੰਬਰ ਜੁਰਦੁ ਚੇ ਗੁੰਮ ਯਾ ਨਾ ਸ਼ਿਜੁਗ ਮਾ ਦੇਮਦਾ ਮੁੰਦ ਗੁੰਬਰ ਜੁਰਦੁ ਚੀ ਯਾ ਨਾ 이나 시수 이나 아니옵니다. 디보나 강보 샤마사로 니제 이나 세치마가 거의 이나 아니옵. 다 배사만의 니다. 세치마지 우디볼 하마지나 강보 코리아가 고스메다. 리블리우나 코리아가 고스메. 이제 개와 치마지 넘버다 보더리 유코이메. 이직세다. 지더 딜레 니 타르와 뉴르 쪽에 잡도 소다 산지 군조 이나 신신지메제 람든 야야. 다 이든 마가주 토가 니샤 겸존남베 니다 산지세야르. 다 샤바야돔다. 다 우든데 치바냐고 저 거든 온 마간도 이직세다니 이번 나 이지면지 샥차로 야고스 니냐고메 이데미롱 치다데 제다 마제 메드베스 나다 메나 군지장 로브르셀라 이메데니다 로브르셀라 이메데니나 랑 미세냐고 지 단단데 못니다 오래 랑 미세냐고 지 다니 닝고닥 수지로 80닥 수지와 70닥 수지와 90닥 수지와 단단데 못노메 오래 로브르니나 단단 못노마데입니다 로버셀라 이메든이나 심지 땡부 소야 소주 만셔 신이나 대신에 예시만이니다 오래 다 이디 미롱 치다데니나 치다니나 다 어저 빼야고도 치다니나 야마라자셔니도 매 오래 야마라자셔 다 나나다다 점블링가 디바나마셔 기도에 소이나 디바샤 마서니 이제 야마라자 어서 오야 이니 크리크로 이나니 온다 오래 치다지 오야 크리크로 이나 이제 다 랑 내가 강부 디바샤이조 나 강부 차르 남마서 말 문음에 비오래 치다냐고 저 온서로 쇼지 렙티 쓰고 니다다 내가 하람들 하오노 이제 니에 노걸 말 온다냐나 비메니니메 저래 비셔전 크리콜이메 이제 뭐 돈 마디 하던다 치다 온천나 이나 수주 그럼 세컨테로 마타빔 쇼니 이직세다 시에네 다다네야 아니오 노걸 나 이직 쇼지에니 수주 문음니 어저까지 지시난데 니냐나 렐로냐 오지 laziness mara english ka ore laziness lelo nya os lelo ga lelo thi sino lo nya na giluk be lelo nya os giluk be lelo nya os gaden the shanya do lo nya na chikta siga maya kitu ya wa su ye plan ga bu ge du me bre bre ga ore des ni siga maya kem ga su kit kit ni ya ore mobile la te tan la te kit ya siga maya ga kan su ne su dom sho kit do ya su ji ta plan thi sun da chak mon me hab ta thi da wa te le de le ga siga mon ya 우든 수고이나 우차 길우벨레로 녀옵다 레지네스입니다 레지네스 똑다입니다 니버지 자원인 신길레로 녀나 내가 샨마티셔 고코리아 오래 더 라이프 미진행 랑랑시 랑셔 고소 레거시인 우 케버데 체고스메 잉글리시 마드가 set your priorities 녀다메 이나셔 내가 요르티 노이나 우드네가 이나셔 고소 시인 우드나 담 모스나 토르 우드니가 녀옵다 시니다 미지티마도 문음에 미지티마도 문음 Suju yor munum shide gangbo ya sari yorji gangbo sha judo ya su na ore Masari yume Ta ina sha ye tin shu si ni Kato shu si ni Ud ya ka ni gom Ud ma ya go ya ya shenma na ya su gu yi na Ud sha jawa nyin shingir le lo Lega ti ya da ya dum da Gishin go di

다도 미신데 어디 야고지 랑가 메제가 되와모노 랑 심기 브레주가 되와모노 류비기 브레주가 되와모노다 야야 고거 토냐 이제 두즈 나가 무신 그 이제게 레로 임냐 온다 레로 나가 내 게메 기루베 레로 자와 년신게 레로 때 레로 숨바지 자와 치슐게 레로 냐오테노 어째 잉글리시가 프로크레스티네이션 이야다메 자와 치슐게 레로 다 자와 치슐게 레로체 니샤요르노 이나바시티 야네네 대시야 고소제 대시마야 노르야지 노르제 나디야니 남지 쇼제야니 나당 나다야 레가 티라마서로야야 데드라인 가 티라마서로야야 그래 이직세다 기부야 소돔다 다다다 미시 마르니 노르야나 크림이야 오다다다 살로도 쇼제 가나 크림이야 페는 콤바가 추메 디표 개고서 이나 다 대시다 개고서 섭섭세 놀라 노르 가나 크림이야 노르 노메지 콘바는 코페스 놈 코냐 나만 놈니 이직 쓰고 이나 아당아당아당아당아야 똠르게 곤바가 막이 사도메 다니 빼임쇼 오도래 이진 오도 레가 강부샤 쇼르냐야 오숨다 야주 삼로데 통사로 쇼지 쇼르냐야나 옷 해피트 디쇼님 라스 곰치 넘버도 바데 이직 메노이나 프로크레스티네이션 쇼이나 쇼지 고르임다 예 어머 유에스가 랍다게버 똠르네 나 곤바가야다 로종야 곤바가야 가르코도 넘신데 데드라인 제 오데 넘는다 하나만은 털어서 해주놈다 곤바가 어머 그래서 쇼전에 데드라인 전 시간 해야 좀어다 데드라인 5pm 에 브리노나 다 이랑 이게 디 브리고스입니다 페이지 숨이하고 이게라데 브리고스이나 비나네 브리스럽다 너거다 세치 5pm 가 살아야고 숨쇼냐 다우서 마사로 이나다 엑스큐스 테라 문음쇼다 남서도르냐고라 코서도르냐 니께번내도르냐고라 목베니시노냐 식 excuse 문음다 사람다 second t lady ana systems accept my age me nada ta pelge sar ta deadline ka lega ya usune me ek shin ne rangsha ha ya ta go de ne ya da shin ne deadline ka ta deadline ka thi masaro ina shukje deadline ong bo gang bu tsi gai e no go me mara e ji shukje lega ji pyu da bo shom man me pyu da bo mo shom ta to to ya usume igi pri gu suna to ya khor bo ji namda de mo shom ta ijik planning si yago su ninyi na nani bibro re ta pena tari chi gi yago su lega chi announcement je tari thi ga yayu me plan chi no me ta nani yaya mi bak thi nani yago su lega na kou na gambu ya ijik samir yayu je tari chi ga yi na tari ni skep ka bir samir ya sarum da yaya kipu ya sum ta deadline nye je rang lega de ya me ore ijik sa kibin je siya tabulo nye na ta tsabzab ya mo su sem ga dungye ya mo su ijik lega je piu da bora su 김선생이나 자와 치슈르게 레로냐 오지 베르세 마야오메 이제서 프로크레스티네이션 자와 치슈르게 레로 가르 강부셔놈다 이제서 다 옷 계속 좀 보셔라서 어서 옷 가난되는 매월에 이대 메론 치다 되냐나 야마라지 어서 펩사보로 다 뒤즈만 없냐 데드라인 온 사람다 겨우 치마 개주 뒤즈 온 사람에 이대 메론 치다디 제나마지 미드베냐나 비 어서 브론 모습이 쇼냐 온다 이나 다든지 내가 잘로 하고는 니샤고 피유 잘로 하고는 꾸꾸시다 렌트 소가니네 이거 리퀘스트야네 비미니 쇼냐 나다 메나 군지죠 로버셀라 이미데냐 다 나다 메나냐 나다 나다나 다 이나 다다 나수이나 다 도자 이런 심 어이 다다도 니 내면 메스 리브나 탕당노 넘버 다바 도니나 니 체름 소니니 우드네 게렌데 수관셔만 쇼냐 나다 메나냐 나 나즈고 논 야면은 나즈티랑 문호인의 단예 세령부 소유 예 우든 마드만 넘쇼냐 온다 로버셀라 이미딘스 다 이직 쇼제 다 랑 디바야 내가 먹었어 녹조 야고나 가야야고로 인양 대삼로 통조 마디입니다 망슈 내가 독자 야니고나 랑스 저 노무노 오래 쑥 된다야니 이직 마디임쇼 탐제 보르데 최고벌 다기 대달 마셰네스 자다 메제 둥기치 디바나만 나소제스 탐지 버데냐나 탐지냐나 강보 나 강보냐나 즉랑샤 노 파마본차네 임불 캠미 임불 루비 임불 맹 임불 오래 뚝다 제 맹님의 맹 맹냐나 페임 두준가 미샤 고수지 또 그 땀니 숨낭되네 매 오래 또냐나 덥지 덥지 문호이나 브랩네 임에 오래 덥지 남바다 버데사고 덥지 문호는 가르샤 고우네 덥지 인지미지 고수메 이직 수제 르보샤 겐지 빼디 고수메 페모노이나 나바가 츠우가 거래이메 오래 또그 웃네 인지메지 고소니 오미샤 고소 숨바제 셀로는 땀 땀이나 페임 네임 오래 맹 넘버 다보다 오 비디티디 임쇼 비네네네 임쇼니 맹 즈바데 또 망슈제 맹 즈고니메 맹

어떤 밀음이 나오래. 이나 센가 곰투야 메브림가 기뻐 어디 동안이나 덥지 렘 이제 농부 기쁘 사 기쁘가 어 어래 룹 요요 노쇼쇼 어디니 밀음 동안이나 나랑제랑 힘가제 나오서랑 소유임이시 매냐 일바샤 간이 디슈스 위나가 나 겐테노 세라가 겐베는 냠레만 얻어드립니다. 겐제 다 건바가 공부 강부티라임에 어래 스튜던임에 스튜던 라임다 두강 이직 어서 유강어도 singing was the respect la odin da sega matab jin bukon ba gam da mara i me ore kon ba ga chik da duty ge go sum metob che yu kitchen duty le thi ga plan ne ne ge go sum da thab re ne dum tob che ju ha ya na ju me sha ge go sum da big yu che la da i na kalung bu i ji cho ga thi yu no cha no re alam de bi kurum na ka na nam da ga bi yu ga ke ya je tin number da wa me na sa ge shi na kurum bu azo pep ni thor pep ni ri thong na ma chi na bi let he locked it a bit long or ya soon ya bit square long or ya that's a kid boy ya benavana da bit there's a mono number da bot ni hang sang ya so chen me ore to konba ga tradition na konba ge os me konba ga re ya da dishin of chuzu get mo da thega sha ga re ni ore sha ga ge back je ma ta ni bur jig dan je je ma ra ni so ni wa ni bur ko je da ni ni mi ti so ore oi isulo ni na da ni isulo ni Wei, nakori na kitchen duty ni shu, chuzi bliga tapzanga onsaro ya wanyi. Bi nyobya lama chin, nita nye leti omu kitbu ya, zikba ya, suya, nakori nye tabri gaya gusini, mensha gaya gusini. Da shomu nye biji, biji sim tajwa ya. Ishu ji kani nga rishi shedini, da udungo do. Na ya tsaro ji si mo si ya wanyi, kitbu la, zikba la, si mo si ya wanyi, dadak to samatongo yina, kambu milim ngoto, mibrim ngoto di imye. The Mivrim ga number da ba ga de tong wa ne Mivrim ra yin me wa re asli rang sha ma thap ju me thi ra Mivrim ga bre bre ga lottery karor la thab la Mivrim tong de ne sho re no god lang bor chi pers ne rup ja thi no un utra yin me ju re Mivrim ga lottery thab ne khat mon me jo re udung ho do Mivrim ga yang tuk ja la ka ura su la re pla ja go so la si ro de ma re yin ne chi se bor Mivrim ga tong chi si ga frak de mon me re 오동어도 임명 다다 나 개서로 강부 미르모도 임명 다 섬나 인연의 통나 랑기 에너지 랑기 네버 강부 이지 내가 먹어서 강부야 통 다다 토섬 당부 강부 미르모도 있는 쇼만 미냐온다 다 이지 사람 덕슈도 야고서 니냐 이지 마디비쇼 미남 냠스 뇽아시 오부 강단 강치바 랑세시 야고이네 데데 템베유도 율니나 메모리 티랑 임니 셈내가다 나 야 뇽오 니고치마도 다다 시가만오뇨 대바 탐지 통미 줄스다 나 게사로 레가제나 다도 동지 티라 노아니나 티라모노 녀온다 리시 선세 디니라 자다 메자 도마데 대다 된도 제베디 미세 가이 되나네스다 닷 나 슈송오다 임 리시 선세 녀나 다 다다 손부야야 미시 나제 랑 수구 듀제랑 데소이나다 미세티 나랑 데소이네스오레 자다 메자 도마데 녀나 자다 메자 녀나 랑 부나 랑 부주다 시 big donda diba ya ni go bin khar di mizit ut ne ngara tong yum no shong sa ne ni onda mizit ne ngara rang mizit ne o go mizit bi mu no shong bi mu no shong bi mu no shong ni ka chang yor ye ji no me ore ti shi mo do yim ye da mizit ne ngara te su yin ne bir gam bo mu no shong sa ne ni bir gam bo mu no shong sa ram shin de de da den do je be dik bir donda ka ya go dik ba che da da ngok ni je ra ni shong ni onda ore yamaraj se on ya 빌더 개서름신데 디버지 강부 이난 코레가 웃음쇼 니샤롱아다입니다. 오래 디버지 강부 이난 예처럼 놈시 이나랑 코레가 웃음쇼 미샤나수 강세 먹으러 좀쇼 니옵니다. 이지스다 삼나 인양 통고소 니옵니다. 다마지 거부지 랑샤랑 밥도 메오래. 대다라 다네 로부르셰 다지 또버 마주르베스 디모 차단 셰단게 디번 넘버 도마제스. 다 우딘 디버 요르데 랑세 야고치 김신 소지 가야 야고니나 다네 로브르셰니나 니 도서도서 시니 오래 체니고 제 단단 문노니 이식 니 막아놓으세요 오래 니 막아놓으세요 디 보다 야니 다지 또 버마 줄비 이치 디무 차단 셰단 셈증 디무 니원 당 슈스메 오래 셰단이나 랑 미시노 미나셔 콘도 이치 차바니나 랑 시노 미나셔 차바 이치 야야 다 비그 돈다가 디바 강부 니 야니 쇼니 다 이 돈다 슈송도 어디야 39 진주 인생 대바 유명해봐 최대 딱도 그려주신 넘버 그린데 오면은 다다 치워 집이 줄스다 티란에 옷 나오래 다 김진 씨 이제는 나를 미세냐고 세냐고 치셔 넘버 뭔냐나 채는 넘버 매진

토림가 리코쳐소 이직니 세컨 직닝 차틱 베르크망아 여칸 자가크미 나다 쇼우닝 네 제모탕아 닝 자가크마믹 차이 네가가 제캅실 셉슈슈익토가 대참으로 배전 탐야도 목 아프닝 맴 베네가 낙뒤가 제모신가님 나탕 자가가 디발리 뒤친 닝 로서 라소퍼 뒤친 갑가 김세육 룩세티 넘버 이 진호를 했더냐 낙뒤가 내 김세불의 아프시타부 트로피 닝 메달 담아바낭 정모주육 대체문호 심신틱네 내 트로피 정모주부의 아프실 우스 트로피 닝 메달 담아바낭 아피이 가제테유로 우스 퍼주낭 가제테유로니 응리부레 목 아프시 이치 토피닝 담아바낭 가시테유콜 담시틱네 이직 토티 내 아프시 니에 제모션컨 야기에 샤도 목 아파 나링 얏케듬 내 아프시 니에 나링 얏 크리코리니 샤도레데냐 아프시 니 나링 크리코리아 제모션육 리프릭네 이치누시 제모가 목 도낭 텐쇼게이 내 세마 유센보드 레랑 시초 얏데 얏삼 세마 허틱네 토디니 TV테릭네제 목 아무시 다 이거장욕 디스동니 이거장은니 TV솟 내 아무실 그리고 따뜻한 아메낭시니시 TV디토문 신달의 토디 아메낭시 구린달 열드니 TV닝은니 체임니 샤도 이 진을 했더냐 대식두가 아무시 니시 TV가 대불에 니쌤 대참으로 신호로다설 실은시 라소라소 enang tam je terchamuno nyuptini gurinder virsi lasosar nyepenjur netang barmak kimsang buzidiin ngok apan na volleyball semo shintik noning shintare barkaptiga kimak netang namda marasu kange rasule tenya putka semo shinyuk samnyikoso rasumbur ichinu le tenya ngok apak mikyuchit dubmatiyo rasum shintare apasi bek mikyuchit Nyeshe, Drupthayuk, Samule Tenya, Apasi, Milka Singh, Si, Besun Gazim, Yadokor, Shatikne, Apashel, Ngai, Enang Mikyujit, Ngai Drupthayo, Yaknye, Shatu, Apasi, Nyeshe, Miki Drupthayuko, Derchamuno, Kale, Tham Yakosum, Milka Singh, Nang, Kragop Tiknom, Plang Tsuka, Yartiknom, Nyingang, Yarki, Gayuktoka, Jongdar yakti nomnye, shatule tenya ngok simshu derchamuno partikne. Apasi, inang gekabkuk dondaga yarya tama tabu yakosumnye, shatusi ngok simshu mangshu parambur. Ichik ngayi 100 meter dendur domache, mishanmanang si 100 meter ga mayaga 100 meter dendur chit gyagark minang shal minomnye shat, gyagark mik lip chitang 100 meter yarma. Menomnye, Shachin, Ngok Apening Narnesi, 100 meter ga rang, Yerknye, Takche, Longo, Apasingyeshe, Shanmasi, Yakmateimnye, Shatujit, Enangsi, Yaya Tungo Suning, Enang 100 meter, Yayuk, Dendurga, Lamlong Reim, Enangshe, Ichinounye, Ngok Apasi, Shatusi, Ngok Sim, Nenga, Loko Tamdikis, Dashikduika, Ngai, Shanmanashil, 100 meter, Yartayim, Yargosumye, Shetu. Silensi, Etang Lanye Negasi, Derchamuno, Namda, Yani, Ki Ne Nengarang, Etang Ne Putka, Tosum, National Record, Munochosum, Gurinder Virsi, Nangungoto, 100 Meterga, Yakuko, Yagark, Minank, Lipchit, Leka, Munumye, Shetum, Shin Umtun, Go Nenaye, Yenesi, Yarye Tonum, Ich Yinuletinya, Nyening Manchibad Lerim Sankan Yongzo Yerneshil Iskapka Semshu Gomtun Samlo Gomtun Ning Ko Gomtun Rasalonye Kanyuk Tepano Gurinder Virsi Lasosar Nada Gochika Derchamano Ko Rerikne Ting Yur Ngai Lokyo Yagominasam Sema Tesomekis Shintare Ngai Nganang Lokyo Mayagumsam Siyangina Gashina Zemoshanpule Rangsi Teyukjit Nyebumunum, Derga Derga Inang Shuru Yerim, Derga Nye Dendur Shurpur Ning, Dendur Namda Shanmetipur